0: 여보, 청소년 여기 전화하세요.
1: 네, 안녕하세요.
0: 청소년 여기, are you staying over?
1: 네, from here to 1900.
0: Are you able to handle the Grenoble?
1: Yes, I'm using it now.